Thank you.
PlayStation 4로 했고, 그래서 선수하는 카메라 스포츠야. 아, 고스포를 하면서, 어린이들과 다이빙 나, 실패야. 고스포가 아니라,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뭐,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고스포가 어디 있었어요. 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我们要是不能够，